저번 연말에냐고보소 와히바 연마와 쌈바를 맞소 어느 날 내려와나 어미님을 찾아내고 명미 마카스야 와이프 수어 루프마 약속마 내 친인 연마

아츠 사라 아와라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모시라 아츠 Sing it, sing it, sing it on the way. 아와라 아마니나 몬시라 에네 에 아츠 사라

0: 야
1: 고쳐내야 되나이다노 오하네
0: 헤이 미스터 사워데 오하 원하주네 원하수아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니아코소 세워구나 니아와냐 메니야 메카코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워나 와스워나 와코무니 푸르노 와무라
1: 원은 오바수
0: When if I would have any power, you're the back of the Yaka. You're the back of the Yaka. So, what do you want? Many are to the back of the car from Atoya. Sapperman.
1: Oh, honey. Obey. Why?

0: 참 슬픈 소리였는데 어빈 주면 수업을
1: 많이 했는데 야야야야야
0: 단티는 어서 마포가 빠졌어 밤에 우리 수입이 애처먼이나 주문이 갖고 오면